0: The brain's motivation neurotransmitter. Dopamine.
1: 아,
2: 어, 어,
1: 아,
2: 그렇죠.
1: 러슬 러셀 건 나볼까?
2: 네.
1: 라이브에서 세고 해서 보기 스페러 건.
3: 예, 레 메토 차르체타 이.
1: 네, 롬페. 아르파. 네, 아르파, 아르파.
0: 도파민.
1: 아, 그 perro se escucha.